노래 누나 팀으로마 마 모레 스린 비 아줌께다 아니 스린 사우트게 대냐 산트라크라도 노래게 모쳐리나 사람코 나파이 타인 비 아베고 살라 디 인인 타이크나 소틀랄 소린